하나님 저번 이야기도 하 토비고 하 토비고 하 샬라벤 샬라벤 내 모차리 원유와 와 애니 오빈에 예우 나 우침 호다 우베스 수비오 우베스 수비오 우베스 수비오